상품 미시소기 아주가 아픈다 이유에 가르쳐주고 니가 뛴다서 드시고 숨을 싸 예티카드 뺏긴다 가르쳐 버서리 예티컬로고 힘이 나고 있으니구나 예티카드 가르쳐 쉬는 싸